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은 위글송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내 곁에 와서요.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몽골족 노래입니다. 고향의 푸른 하늘.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조령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너는 내 계절 속에.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계속해서 까자우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고향.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선담 가수의 복경 본보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9일 오후 1시 45분까지 집계한 결과 예매를 포함한 2026년도 중국 영화 흥

0: 행잉 수입이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페가수스 3,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표인 풍기 대막이 연도 흥행 수입 잠정 앞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신작들이 집중적으로 상영되면서 영화시장의 새라운드 관람 열기를 일으켰습니다. 전통 무술 문화와 현대 체육을 결부시킨 코미디 영화 쿵푸 여자축구는 가볍고 재미있는 코미디 형식으로 여자축구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줘 수많은 관객을 끌었습니다. 현재까지 쿵푸 여자축구 흥행 수입은 14억 원을 돌파해 연도 흥행 수입 5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영화관 직원은 당면 매일 상영률과 입자률은 모두 50% 이상에 달하고 이번 주에도 이 같은 높은 상영률 전략을 지속한다고 표했습니다. 쿵푸 여자축구 외에도 전반 여름방학철 영화 장르가 풍부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과 고학 판타지 영화 별들이 빛날 때 등을 포함한 국내외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람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방학 기간 무석씨는 15원 가족 쿠폰, 8원 학생 쿠폰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여름방학철 영화 소비권을 투입해 관람 문턱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영화관 측은 소비 쿠폰과 영화관 자체의 혜택으로 하여 학생과 가족 동반 관람 열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었고 이 호재 정책은 전반 여름방학철을 포괄시켜 영화시장의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6년 중국 영화 흥행 수입이 200억 원을 돌파한 배후에는 중국 영화의 세 가지 새로운 변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첫째, 올 들어 중국 영화 내용 공급 측이 다양하고 영화관 영화 류형 포치가 균형적인 점입니다. 내용이 토대를 다지고 홍보 발행이 일조하며 입소문이 지속되면서 전반 중국 영화 창작 생태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풍 애니메이션 영화가 강력하게 골기하고 전통 문화 IP가 혁신적으로 개편되어 전 연령 영화 관람 규모가 날로 완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철 10여 부 국산 중국풍 애니메이션 영화가 집중적으로 개봉되어 흥행 수입 기본면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셋째, 정책이 업계 형태 혁신에 에너지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각지는 영화관 다양화 경영에 관한 국가영화국의 관련 정책에 의해 영화관 다원화 승격, 영화문화 관광간 융합을 통해 영화 전 산업사슬의 가치를 부단히 확장시켰습니다. 추산에 의하면 영화 관람권의 견인으로 2026년 중국 영화 전 산업사슬 생산가치는 3,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0억 흥행 수입은 중국 영화가 힘을 모아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 영화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 영화 산업을 갈고 닦으며 산업의 변계를 확장함으로써 더 높은 품질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7부 무엇 때문에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산과 호수의 도시 제남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수두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목발을 짚고 20년간 왕진한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87부 무엇 때문에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전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청석기는 공공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문제이므로 자각적으로 공공안전의 수호를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 실시하는 높이에서 사고하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높이에서 파악하여 인민이 안거라급하고 사회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가 장구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방위적이고 립체화된 공공안전망을 구축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구축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논술들은 국가 안보 사업의 수호와 구축을 병행하는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서의 전략적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후 처리 위주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임무를 포착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국가안보사업의 능동성, 진취성, 창조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안전 제일, 예방 위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언제나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사물 자체의 객관적 변화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심화와도 관계됩니다. 가난하고 낙후하며 먹고 없는 문제를 적극 해결할 때 발전이 눈앞에 닥친 큰일인가 하면 물질적 부가 일정한 정도로 축적되고 외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며 안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일정한 정도까지 승화될 때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국정운영에서의 중요한 원칙으로 됩니다. 신중국 창건 이후 70여 년간, 특히는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경제체와 제1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되어 우리나라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높아진 동시에 안전에 대한 수요도 끊임없이 높아졌는 바 안전에 대한 보장이 결여되면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안전은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인민의 안전을 취지로 삼고 반드시 안전 제일, 예방 위주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대안전체계와 대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공공안전은 생산과 생활의 전반 분야, 고리, 측면과 관계되며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은 서로 작용하고 서로 겹쳐지고 서로 강화합니다. 특히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배경하에 사회 유동성이 증강하고 생산관계, 산업형태, 취업구도, 사회계층, 사상의식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미디어 형태, 사회 여론장이 크게 변혁되면서 그 어떤 사소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나비 효과를 유발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계관념, 전반관념을 견지하고 계통별로 분할되고 부문별로 독립되고 지역별로 분리된 낡은 관념과 체계를 타파하고 대안전체계와 대비상관리체계를

0: 를 구축해 모든 요소와 전 사회의 협동 연동 효과를 실현하고 공공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사회적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공 안전 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안전 생산 위험에 대한 특별 정돈을 추진하고 중점 업종, 중점 분야의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사고는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크게 위협하므로 안전 생산 사업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공공 안전을 수호하고 구축함에 있어서의 중점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각종 생산 안전 사고가 도합 11,076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가 8,870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분야, 광산 분야, 화학공업 및 위험화학품 분야, 교통운수 분야, 공업 및 무역업 분야 중에 야금, 기계, 철강, 전력 등 기업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안전생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업종과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제도화, 상시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 조사 정돈 기재를 완비화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재해방지, 재해피해감소, 재해구조능력과 중대 공공돌발사건에 대한 처리능력과 보장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지역비상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직면하여야 하는 도전입니다. 기후변화가 격화되면서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 2, 3분기에 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도합 1억 7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525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연인수로 233만 5천 명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3만 4천 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농작물 피해 면적이 1161만 7천 헥타르로 직접적 경제 손실이 2095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려면 첨단 기술 수단, 특히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해 방지, 재해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안전 체계와 대비상 관리 체계 안에서 중대 공공 돌발 사건에 대한 처리 능력과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지역 비상 역량 센터와 체계를 적극 배치함으로써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강력하게 비상 대응하고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식품,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화하여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과 생물안전은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민족의 안위 존망에 관계되는 공공안전체계에서 매우 민감하고 지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2003년의 사스부터 그 이후에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페스트, 원숭이 두창, 지어는 2020년 이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생물 안전의 형세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생물 안전은 수많은 요소와 관계되며 주엄한 형세에 직면하였을 때 생물 안전 감독 관리 체계와 능력이 아직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반드시 적극 보완하여야 하는 두드러진 단점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새 희망 꽃피는 봄.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산과 호수의 도시 제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104번째는 산과 호수의 도시 제남입니다. 태산의 북쪽 산자락, 황하강의 남쪽 기슭에 샘물이 솟아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고즈넉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유관력사를 자랑하는 고성 제남입니다. 산동성 소재지 제남은 산동의 종서부, 제수의 남쪽 기슭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름이 제남입니다. 제남은 사면에 련꽃이 피고 삼면에 보도나무가 줄지어 있으며 도시의 반은 산이고 반은 호수입니다. 유관력사를 자랑하는 도시 제남은 이로부터 태산 문화권에 속하며 동이문화를 형성했습니다. 2500여 년 전 제나라가 이곳에 성곽을 쌓고 라급이라 부르다가 료카라 개명했습니다. 기원전 200년대의 진나라 때 제남은 제북군에 속했고 한나라 초반에는 제남군을 두어 그때로부터 제남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해 지금까지 이릅니다. 310년 소진 후반에 제남국 소재지를 욕성으로 옮기면서 제남은 력대 군이나 주, 부의 소재지로 되어 줄곧 산동반도의 행정중심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제남은 지세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도시 남쪽 산악지대에 지하수가 북쪽의 도심에 흘러든 후 지면으로 솟아오르며 제남성에 샘물 100개가 다토 솟아나는 정령을 형성합니다. 청나라 소설가 류악은 로잔 요기에서 제남을 집집마다 샘물이 솟아나고 문 앞마다 보도나무가 휘누르져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남에는 4대 샘물구요, 10대 샘물의 굴라, 7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샘물의 박물관이자 샘물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제남의 샘물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양합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 제남 팔경의 오뜸이었습니다. 포들천의 샘물은 포들천공의 라곤당 앞에 조성된 길이 30m, 높이 18m, 깊이 2.2m의 련못에서 쉬지 않고 솟아오릅니다. 표돌천의 샘물은 물량이 많고 수질이 좋으며 물맛이 달며 수온은 1년 4계절 섭씨 18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전하는 데 하면 청나라 건룡제는 강남으로 갈 때 북경에서 나는 샘물 옥천수를 소재했는데 제남에서 포돌천의 물맛을 한번 보고 나서는 옥천수 대신 표돌천의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건룡제는 또 포돌천을 초나 제일천으로 책봉해 그로부터 표돌천은 이 세상 제일의 샘물이라는 미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로금선천과 료서천, 속옥천, 마포천, 황하천, 와우천, 금선천 등 15줄기의 샘물을 거느린 표돌천은 독특한 경관을 형성해 공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표돌천 공원에는 샘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란정과 리청조 기념관, 망합정을 비롯한 인문 명소가 기이한 바위의 동산, 화산 꽃나무와 어울려 아름다운 산수와 풍부한 인문 경관을 형성합니다. 대명호의 소면은 1500여 년 전에 부귀 때 명명하고 청나라 때인 1693년에 개축한 료카정과 오비정, 명사흔 등 예술은 고 건물들이 아름다운 호수와 조화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 밖에 대명호의 기슭에는 회파로와 회천당, 월하정, 명호거 등 다양한 모양과 운치를 자랑하는 고 건물이 산재해 천 가지 비경을 한 곳에 모은 신기한 경치를 펼칩니다. 제남의 3대 명숭 중 하나인 대명호는 제남성에 흘러든 샘물이 모여 조성된 호수입니다. 대명호의 수면은 제남 옛 도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수면 면적은 46헥타르에 달하고 수심은 최대로 4m에 달합니다. 경치가 수려한 대명호의 수중에서는 물고기가 노늘고 수면에는 련꽃이 화사하며 그 사이로 예스런 모양의 유람선이 오가고 고수 기슭에는 보도나무가 휘늘어지고 온갖 꽃이 화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는 온갖 모양의 정자와 루각이 산재해 먼 산과 가까운 호수, 푸른 하늘과 하나로 어우러진 대명호는 거대한 채색의 아름다운 그림인 듯 황홀경을 펼칩니다. 대명호에는 또 울지 않는 개구리, 뱀이 없는 호수, 가뭄에도 줄지 않는 호수물, 장마에도 붙지 않는 호수물 등 4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대명호는 또 해마다 련꽃 축제도 개최합니다. 과거 력산이라고 부른 천불산은 제남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순 임금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순경산이라고도 부르는 천불산은 1500여 년 전 불교의 성향으로 바위의 불상을 많이 새기면서 점차 천불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의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산발에는 숲이 우거진 천불산 산중에는 당나라 때 지은 사찰 흥국사가 아늑함을 자랑하고 바위마다 불상이 새겨져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흥국사 옆에 산등성에는 500여 년 전에 지은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에 올라서서 저 멀리 바라보면 거울 같은 대명호와 비단띠 같은 황하, 샘물의 도시 제남이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사에서 서쪽으로 50km 거리에 중국 4대 고찰 중 하나인 룡암사가 아늑함과 예스러움을 경합니다. 북이 뗀 520년에 신축한 룡암사에서 산정까지 올라가는 오솔길 양옆에는 423쪽의 마의 석각 혹은 바위에 새긴 글이 남아있습니다. 룡암사의 석각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천불전에 소정되어 있는 천년 전 송나라 때의 채색 라한 조각상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이 조각상은 중국 제일의 유명한 조각상이라 불립니다. 제남 최대의 불교 성지인 룡암사를 찾는 신도와 관광객들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해마다 음력으로 3월 초 4일과 초 1일에
종

0: 중양절 등 민간 명절 때면 룡암사를 찾는 사람이 많아 천불사는 인산 이내를 이룹니다. 이로부터 용과 명인이 많이 난 제남에는 그들이 남긴 인문 명소도 많습니다. 당나라 유명한 신토보는 료카정은 제2의 땅으로 제1 오래된 정자요. 제남은 명사들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식구를 남겼습니다. 제남에는 옛날 순 임금이 력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남겼다는 우물 순종과 그 주변의 거리 순종가가 보존됐으며 순 임금을 위한 사당 순묘도 있습니다. 1500여 년 전 춘추숙이 제나라 대부 포수관은 제나라를 위해 이교를 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포수가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제남 동쪽 군교에 위치한 포수가가 묻힌 산을 포산이라 부릅니다. 그 밖에도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인 리백과 두보, 송나라 문학자들인 고양수와 소동파, 증공 등도 모두 제남의 흔적과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송나라 때 유명한 사인들인 리총조와 신기질이 제남에서 태어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을 기립니다. 대명호 공원에 리총조 기념당이 있는 외에 또 도심에서 40km 거리의 맥촌 공원에 리총조의 생가가 보존되었습니다. 총조원이라고도 부르는 리총조의 생가는 송나라 때 강남풍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넓은 부지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산재한 움풍사와 연침음향, 해당헌, 비랑 등 15채 건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가헌사라고도 하는 신기질 기념사당은 대명호 기슭에 위치했습니다. 남쪽을 향한 가헌사는 중심선에 주요 건물이 줄지어 있고 양쪽에 별채를 거느리며 건물들은 복도로 연결돼 엄밀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수두시 박물관입니다. 호북성 북부

동백산과 대홍산 사이에 자리 잡은 수주는 자고로 한동지국의 핵심 구역입니다. 수주는 남북교통의 요충지일뿐만 아니라 염제의 고장이기도 하고 중원문화와 초나라 문화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중추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하여 문물과 유산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8년 증후을묘 발굴로 이름을 떨치고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거듭난 수주시 박물관은 문물 만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1급 문물은 318점에 달합니다. 상주시기 청동기로 소문난 박물관은 청동기의 왕국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한동대국을 주제로 7개 상설 전시를 설치했는데 염제시대부터 한당시기에 이르는 문맥을 이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빛나는 명조는 명실상부의 증후을 편종입니다. 증후을묘 전시구에서 65점의 증후을 편종이 벽을 따라 전시되었는데 기세가 아주 드높습니다. 1978년에 출토된 이 국보는 청동으로 축조되었고 3계층 8개 조로 선반에 놓여졌는데 총 무게는 2567kg에 달합니다. 증후을 편종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한 개 종 두 가지 음의 성학 기적입니다. 즉 종을 정면에서 칠 때랑 측면에서 칠 때의 음이 다릅니다. 음은 다르지만 음률이 극히 정밀하고 음역대는 5개 반의 옥타브를 넘나들 수 있어 현대 피아노에 멋지 않습니다. 종에는 377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고대의 앙리 지식과 음계 명칭, 연주 기교를 상세하게 기재해 중국 고대 음악을 연구하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종과 함께 출토한 악기는 이밖에 124점이 더 있어 편종과 함께 완성한 고대 궁정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시구 옆 뇌고돈 2호묘에서 출토한 36점의 자매종은 증후을 편종과 음률이 서로 보완되어 고증국 례양문화의 성숙함을 한층 더 입증했습니다. 출토된 이래 증후을 편종은 단 4번밖에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시험 연주를 하여 천년 넘은 꿈속에서 종을 깨웠습니다. 1984년 세종국 창근 3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편종으로 북경 중남해에서 동방홍을 연주했고 1997년 향항 귀환시 편종은 음악으로 헐레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에서 편종 복제품으로 연주한 악곡은 전세계에 중국 고대 례악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수주시 박물관에서 관중들은 원본 연주를 거의 듣지 못하지만 매일 진행되는 편종 악무 공연으로 그 매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편종 외에 박물관의 기타 전시품들도 독보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국 비밀 전시청에는 수면 무늬정이 위엄있게 자리를 지키고 문봉탑 묘지에서 출토한 대형 융종은 무게와 무늬의 정밀도가 증후을 편종에 못지않습니다. 우뚝 솟은 한동 전시구에는 주천자를 대신하여 천하를 정복하던 증후의 숭고한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남공괴, 룡무늬 동물 등 문물들이 가득하고 고대인들의 생활지혜를 엿볼 수 있는 각종 고대 식기들도 즐비합니다. 당면 박물관의 편종 악무 공연은 방문자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가야 할 필수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고대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진들은 편종, 편경으로 초상, 유란 등 고대 악곡들을 연주해 관중들에게 2400년 전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수주의 례악 유전자는 이미 도시의 혈맥 속에 융합되었습니다. 해마다 염제 축제가 되면 편종 악곡은 조상 숭배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차로 되었고 길거리의 편종 조각, 문화창의 제품 가게의 편종 책꽂이, 아이스크림 등으로 천년의 문명은 활기찬 일상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물관의 청동기부터 도시 속의 문화 전승까지 수주시 박물관은 문물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염제, 증후, 편종 문화의 축소판으로 자리매김해 호북 북부의

수수시 박물관은 문물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염제, 증후, 편종 문화의 축소판으로 자리매김해 허북북부에 전하는 천년의 례악은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목발을 짚고 20년간 왕진한 마을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올해 41세인 윤전파는 호복 황석 양신현 왕룡진의 마을의사입니다. 10개월 될 때 소아마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그는 하반신 장애를 입고 목발로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윤전파는 끈기 있게 의사로 되었고 20년 내 줄곧 호숫가 심산 속에서 초민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왕룡진은 저수지 지역에 위치해서 많은 곳은 수로를 거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어릴 때부터 호숫가에서 자란 윤전파는 배를 능숙하게 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호숫가에 도착한 후 걸어야 할 산길입니다. 그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발을 망가뜨렸습니다. 2021년 윤전파는 곡종촌 보건실에서 지내는 보건원으로 전근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을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는 량족을 오가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진보건원에서 진료를 보고 저녁 퇴근 후 마을로 돌아가 9시까지 보건실을 지키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는 약상자를 메고 20년 걸어온 왕진길에 오릅니다. 윤전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저의 걸음걸이는 늦지만 종례로 환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사 생애는 왕진길처럼 한보 한보가 어렵지만 더없이 실속 있었습니다. 윤전파의 아버지는 집에서 그를 평생 보살피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윤전파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공부는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9월 그는 양신현 보건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 공부를 악착같이 했습니다. 졸업한 후 실습병원은 윤전파를 남기고 싶어 했지만 그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마을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네가 이를 보는 초민이 있으면 항상 감기약과 소염제를 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고 작은 병은 버티고 큰 병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버티지 못하면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치료에서 손해를 봤던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손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전파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를 낳고 키워준 곳으로 돌아와 유일한 마을 의사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초민들은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젊은 의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 의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맨발 의사는 경험을 주로 하고 저는 학교에서 배우고 병원에서 실습하여 현대의학 관념에 더 부합됩니다. 예를 들면 발열하고 기침이 심한 환자가 있으면 저는 영상을 찍고 피를 뽑는 것을 제안하지만 초민들은 제가 병인을 찾지 못한다고 말하며 의술이 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복귀한 1년 후 윤전파는 폐암에 걸린 신생아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매일 두 번 배를 저어 신생아에게 수액을 마쳤고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아이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윤전파를 찾는 환자가 많아졌고

0: 상황이 일어날 때 믿을 수 있는 응급 구조사로 되었습니다. 현재 진료회의 연전판은 또 왕영진의 만성 치료부터 예방까지 그는 수천 개 건강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집의 로인이 혈압이 높은지, 어느 집의 약이 다 떨어졌는지 그는 손금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100세 로인이 2명 있는데 모두 고혈압 등 기저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 사용 덕분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80, 90세 로인도 아주 많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덕분도 있겠지만 의료면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내 연전판은 목발을 짚고 고향의 모든 구석을 다니면서 초민들이 가장 믿는 의사로 되었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내성적입니다. 겨울에 왕진하러 가면 초민들은 난로 불을 크게 피워 따뜻하게 해주고 저녁에 불을 켜고 저를 호숫가까지 배웅합니다. 집에 과일이 익으면 저에게 주며 맛보게 합니다. 많은 초민들은 출행이 어렵고 외지에 가서 병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 하는 겁니다. 이는 저의 리상이자 줄곧 고향을 지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20년 내 20여 개 달아 빠진 목발은 심산 의료의 마지막 1km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도시에서의 기회를 포기하고 고향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연전파의 선택과 지킴은 바로 의사의 초심입니다. 경리를 드립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의 느티나무.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서화가 문학가 정판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정판교의 자는 구교, 호는 판교이다. 고향은 강소송 홍화이다. 정판교는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부친한테서 구를 배웠다. 그는 6살에는 사소오경을 속달할 정도로 총명했다. 20살에 정판교는 육종문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예를 배웠다. 그 후부터 정판교는 시, 그림, 서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 1736년 정판교는 진사가 돼서 경성에 머무는 기간 신묵객들과 널리 사귀면서 시야를 넓혔다. 1741년 그는 산동 범현의 칠품현룡으로 발령받았다. 현룡으로 있는 기간 정판교는 늘 백성들의 생활 상황을 돌아보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어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의 애들을 받았다. 권룡 31년 정판교는 요현 현룡으로 발령받았다가 부호들의 모함으로 파직을 당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판교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요생을 보냈다. 시, 소예, 그림 창작에서 뛰어난 재질을 보인 정판교는 특색 있는 문인으로서 금농, 황신 등과 더불어 양조 팔계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항해의 전해의 구조를 그대로 도입해서 독자적인 서풍을 확립했으며 그림 창작에 있어서 묵죽화에 뛰어났다. 그의 시풍은 남송의 용류에 가까웠다. 저서로 판교 전집이 있다. 그의 작품 중 난득호 도경이 있는데 후세에 와서 이 조서는 정판교의 초세 철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호도란 바보라는 뜻으로 통하니 난득호도는 바보인 척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 말은 혼란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 화를 당할 것이기에 자신의 재주를 될수록 감추고 그저 바보인 척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판교의 초시의 철학을 보여준 이 조서에는 지혜로우나 오수룩한 척하고 귀교가 뛰어나나 서툰 척하고 강하나 부드러운 척하고 고도나 효진 척하며 이 밖에도 사소한 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화목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인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계들을 만한 인생사리 지혜가 고전의 사례와 더불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정판교는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중국 문학사와 미술사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0: 네, 끝곡으로 친구야 반갑다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0: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구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의오는 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도시로 중국 제조업의 말초 신경을 연결하고 글로벌 무역의 맥동을 감지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오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서기는 여러 차례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오의 발전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했습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통해 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의료의 소상품이 큰 시장을 개척하고 큰 산업으로 발전해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역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의료 발전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지역이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더 잘 융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계열 보도 의료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는 매일 1,0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이 등장하고 평균 1분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상인 육경영은 샘플 제작, 부자재, 재료를 모두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창의가 생기면 오후나 저녁에 샘플을 만들어 빠르게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속도는 지역에 맞는 발전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중부에 위치한 의료는 국경과 바다에 린접하지 않아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이 취약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생존 압박은 이곳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닭털로 사탕 바꾸기라는 장사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의오의 주민들은 개혁개방 정책에 격려하에 자발적으로 길거리 시장을 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토대로 1982년 의오시는 소상품 무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고 소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지역 상업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현역 발전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호예부는 의오시의 현지 실정이라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점차 좋아지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의오는 바늘과 실을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따라서 90년대 이르러 전국 최대의 소상품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소매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48세인 상인 왕숙화는 당시 공예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 상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방리담에 의존했지만 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영 방식이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정부 당조 성원이었던 갈국경은 당시 시당위원회와 시정부가 국제무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오시는 현급시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 2002년 12월 말 절강성에서 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습근평 동지가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막 개업한 국제상무성 책임자가 모두의 의문을 습근평 동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절강 중국 소상품성 그룹 총재였던 오혁은 습근평 동지가 우리 시장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효의 국제적인 상업도시 건설 위치가 우리 의효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효의 소상품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매우 좋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웅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 매듭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근평 동지는 11차례 걸쳐 의효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이곳은 그가 절강성의 지역 발전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됐습니다. 작은 현성이 어떻게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 습근평 동지는 자원 우세가 돌출하지 않은 지역도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글로벌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경쟁에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효는 구석진 곳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발전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광주 무역 박람회에서 광고를 했고 광주 백운공항에 2000대 손수레에도 광고를 가득 붙여 더 많은 구매자들이 의효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으면 국제 소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명품관을 개설하며 상인들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소요와 공급의 연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료 학습반을 열어 상인들이 외국인과 직접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통해 왕속화는 자신의 첫 번째 외국 무역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왕속화는 사업이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외국 손님과 한담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효의 소상품 시장은 대내외 무역이 양방향으로 견인되는 빠른 발전기에 접어들도록 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효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국장이었던 화중규는 전통적인 소상품 매매에서 전국적인 구매와 전국적인 판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구매와 전 세계적인 판매로 발전하고 또 상업을 통한 공업 촉진과 산업과 무역의 연동을 시행해 상업 유통업을 통해 의효 경제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바탕으로 불과 3년 만에 의효 시장은 세계 최대의 소상품 도매 시장으로 발전했고 총 2만 5천 개의 산업 기업을 육성했으며 니트 양말 산업, 액세서리, 지퍼 등 20여 개의 우세 산업을 형성했습니다. 2005년 의효의 국제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국내 무역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 연구를 통해 습근평 동지는 의효의 경험이 절강성 전역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그는 연속적으로 지시를 내려 의효 발전 경험을 총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심층 조사 연구를 거쳐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성공적인 전범 의효 발전 경험에 관한 조사 보고가 최종 작성됐습니다. 보고는 의효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절강의 88 전략의 지도하에 의효시가 줄곧 견지해온 상업 흥성으로 도시 건설, 산업의 연동 촉진, 도시와 농촌 총

0: 총괄 종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풍부한 문화 저력, 당정 성과 추구 등 여섯 가지 측면의 경험과 조치를 체계적으로 총화했습니다. 2006년 6월 8일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하기 위해 습근평 동지단 제차 의료실을 찾아 횡당촌에서 좌담회를 열고 의료 발전 경험의 함의를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의 발전은 영문을 모르는 발전, 무에서 유로의 창조적인 발전, 도를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는 한 가지 기본적인 립각점은 바로 실제와 연결해 의료가 현지 기본 실정에 립각하고 현지의 역사 전통을 전승하며 현지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의 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배우고 의료가 대중들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들의 창조적인 실천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실질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려면 올바른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료의 발전 경험은 검증을 거쳐 정확하다고 밝혀진 지역경제 발전 전략은 일관되게 한 임기간 임기 이어가고 개주봉을 잘 이어받아 개주 경기를 잘 치러야 하지, 즉 하면 성루의 기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두 치적관과 관련됩니다. 올바른 치적관은 바로 계속 이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후 20년 내 의료는 줄곧 현지 실정에 맞게 대국에 융합하고 민중에 의지하면서 개혁혁신함으로써 습근평 동지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의료에서 의료 신강 유럽,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출발해 5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향발하고 있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며 인공지능으로 단번에 여러 언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점포가 바로 생방송실이고 상하층이 바로 산업 상하류이며 상권이 바로 생태권입니다. 오늘날의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 26개 큰 종류의 210여만 가지 상품이 한 곳에 모이고 무역 네트워크가 2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합니다. 2025년 의료 수출입 총액은 8,365억 원에 달했고 수출 규모는 전국 현과 시 구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경제학 교육학 연구부 조진화 주임은 의료의 성공 실천은 우리에게 고품질 발전은 현지 실정에 맞게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장점을 연마하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설명해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진화 주임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올바른 치적관을 인솔로 삼으며 자체의 자원 천부에 립각하고 각기 특색이 있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구하면서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더 잘 융합돼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최근 기초교육 업무에 관한 중요한 지시에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업을 관찰해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지침으로 못 박는 정신으로 집안 개혁 조치를 실속 있고 세밀하게 관찰하며 힘과 마음을 모아 분발 진취하여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업무로 삼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교육의 고적적인 발전을 추진해 교육 강국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세로종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이행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독지 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종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초 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기초 교육의 질적 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일치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일중심소학교 당지부 서기 오용근은 올해 6.1절에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 기념관과 남욱혁명 기념관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종점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 규칙을 따르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듬을 실천하며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며 교육의 공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산동성 제남시 시중구 육수소학교 리아 교장은 청소기가 중요한 지시에 따라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학교 발전을 추진하고 당의 교육 강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점수론, 숙학론만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교육 사고를 버리고 사상 정치 교육, 체육 단련, 미적 교육, 노동 실천을 항상 교육에 더욱 깊이 융합시킬 것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태화현, 수차향, 중심수학교 음악교사 소혜문은 10년 동안 농촌 교육의 뿌리를 내리고 산간 지역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음악 리론을 배워주고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홍색 가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열심히 학습한 후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혜문은 농촌 음악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은 미적 교육에 있다면서 이 강단을 계속 지켜 음악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참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농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술의 영향을 받아 미적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소지호 교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성질을 반드시 잘 관찰하였습니다.

0: 전문화된 교사 대우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 계획을 심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기초 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천 사범대학 교무처 장수 상무부처장은 국가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요람인 사범대학은 기초교육의 우수한 교사를 수송하는 정치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총서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학교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정부 지원, 사범생 등 양성개혁을 심화하며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사 공급을 통해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중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교사진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자 조동빈 부사장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기초교육 발전의 방향성, 근본성,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웅대한 총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도구를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대응해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23일 북경에서 최숙고 원의장 토미오 오카무라를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중국과 최숙고 양국인민의 친선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최숙고 전략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최숙고의 협력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습니다. 중국은 최숙고와 손잡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간 관심사를 존중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최숙고 전통 친선이 다시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대만 문제와 서장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 전국정협은 중국 최숙고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토미오 오카무라 의장은 최숙고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숙고 측은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최숙고 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최숙고 중의원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광, 직항,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0: 아래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소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고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외부 환경의 충격으로 인한 단기 압박의 원인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일본 경제에 오랫동안 촉적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달러와 엔화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이 달러를 상승시켜 엔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일본의 신흥산업 발전이 더디고 인구 고령화 등

0: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성 통화팽창 압력이 증가하여 기본적인 면에서 엔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의 상승 호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 글로벌 통화팽창을 상승시켜 미국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일 통화 리를 차액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금리 스프레드 거래와 엔화에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직면한 산업 공동화, 성장 동력 부족, 신흥산업 발전 둔화, 부채와 고령화 압박의 교착 등 일련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일본 경제의 난국 타기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되었습니다. 일본 다마대학의 나카미 아키라 개원 교수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환율 요인 외에도 현지 시장에 가까운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과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조업의 본토 복귀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명의상 임금이 다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어 내수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정부 부채가 정책 선택을 한층 더 제약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대폭 강화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합니다. 엔화가 빠르게 평가 조달될 때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여부는 항상 외환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로 엔화를 매입하는 외환 시장 개입을 시행하여 단기 환율이 상승했지만 개입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엔화는 곧 하락시로 돌아섰습니다. 22일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다카스키는 다시 조정 신호를 보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담한 행동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했고 외환시장의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룽은 단순히 환율 개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재정 확장, 장기 저금리 환경, 경제의 심층 구조적 모순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엔화 가치 하락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현재 약한 엔화에 의존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전통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이중 압박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등 일련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엔화의 중장기 압박 기반은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에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장 낙취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방금 함께 들은 한달랑 말은 2021년 2월 25일 습근병 정서기가 전국 빈곤 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연설에서 습근병 정서기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 열전에 많은 평민 출신 부자들을 기록했는데 그 의도는 백성의 부유를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마천은 전국시기 조나라 한단의 부자였던 탁시 가문을 언급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하북과 하남의 많은 부자들을 황량한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탁시 가문도 사천 림공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탁시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림공에서 재련소를 꾸려 중국 최초의 강철 대왕으로 됐습니다. 이는 그를 서남지구의 최고 부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천 명의 취업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고대 중국은 선명한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민은 바로 민본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 원인에 대해 관자는 만약 백성들이 부유하면 산업과 가정, 현지 생활을 중히 여길 것이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빈곤에 중히 여길 것이 없다면 체념한 채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스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는 부유함이 선행되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게 됐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부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화식 열전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나서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이 일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리며 상인이 없으면 세 가지 보물이 끊기고 산림 관리가 없으면 재정이 고갈된다. 무슨 뜻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릴 것이며 상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화물 유통이 중단되고 산림과 광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고에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발전해야만 우로는 나라가 부유하고 아래로는 백성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업종과 지역, 계층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과도 관련됩니다. 발전과 균형을 고루 돌봐야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장엄한 언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목만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한면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당의 초심과 사명, 리상신념, 성격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량가하에서 지식 청년으로 보낸 7년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스스로 챙겨온 겨우만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습근평은 갖고 간 옥수수 만두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힘든 일을 하는 남편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 일을 회상하면서 습근평은 그때 중국 농촌의 빈곤 상황은 나에게 깊은 기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일했던 목적은 바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습근평은 열심히 분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필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인민 대중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습근평은 량가하와 같은 가난한 곳,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대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 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장 낙지 씨는 해발이 높고 날씨가 좋은 목축구의 약효와 서장량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 농목민의 소득 증대와 부유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로 산업 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산업발전체계를 지속함으로써 전시의 축산업을 규모와 수량 추구에서 품질과 효율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체의 단계적 육성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방법과 가족목장등록심사세칙, 시급시범 가족목장인증기준을 잇따라 제정하고 전시 4,569가구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족 목장 등록수는 루계로 3,734개 달했습니다. 동시에 경영주체를 지속적으로 잘 육성하고 량질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루계로 자치구급 선도기업 3개, C급 선도기업 19개를 육성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2,176만 원을 투입하여 주체를 규범화하고 85개 경영주체가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을 달성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 가족 목장, 합작사, 선도기업의 단계적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농목민과 도시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부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4년 낙지 씨는 가족 목장에 대해 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기재를 혁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4,728만 원을 지급하여 2,383가구의 가족 목장에 혜택을 제공하고

0: 축사 서류 저장 창고, 사료 가공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는 3,110만 4,500원을 통합하여 축산업의 규모화와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시 가족 목장 가구당 평균 경영 총 수입은 3억 9,7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10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링근 지역에서 2,884명의 농목민을 고용하여 연간 로임 663만 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시 합작사의 총 수입은 10억 9,300만 원에 달해 34만 7,400명의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밀 가공 분야에 집중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했습니다. 낙주시는 농목업 산업 프로젝트 157개를 비축했고 총 투자액이 7억 2,400만 원으로 육류와 유제품 정밀 가공, 냉동 창고 물류 등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축지역 냉장 물류 체계와 향과 진 단위 우유 수거소 시범 건설을 추진하여 전시 녹축산물 가공 전환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전시 농축산물 가공 생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우정.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말로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관세가 또조끼 갈아입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1간 10%의 임시 수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1의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은 다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무중단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명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럼 미국의 관세가 항상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경제 주체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이미 임시 무역 조치에서 장기 정책 도구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관세 부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은 이른바 강제로 동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주요 무역 동반자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6월에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미국 연방 정부가 관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묘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301조를 활용한 관세 연장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기준과 일방적인 규칙을 다른 경제 주체에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규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체드 바우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자간 규칙보다는 국내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하여 국제무역 환경을 형성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력법 1974년 무역법 301조 조사 미국 정부는 관세를 위한 새로운 명목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저들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수단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테면 232조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으며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하고 수출 통제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며 투자 심사는 외국 자본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관세 우회 관세를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점점 더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상대국이 보조금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이 미국에서 덤핑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역 조치는 점차 국가 안보, 공급망 안보, 강제 노동, 가치관 등 정치적 외피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제조업의 회귀, 산업, 공급망 안보 등 면에서 정책적 유사성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역 정책은 점차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관세를 자신의 경제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 관세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예산 판공실, 세금기금회 등 기관들은 관세로 재정 수입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세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세는 정부의 경제 조정에서 정책 실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반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예산시험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는 국민들의 가계 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베라 사무총장은 시장 규칙이 아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무역 정책을 제정할 경우 세계 경제가 효율성 저하, 비용 상승, 성장 둔화 등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를 통해 관세 등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위적으로 분열될 경우 글로벌 경제 생산량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업사슬의 분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에 가져오는 중대한 위험 부담에 직면하여 지역 간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TO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 내부 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관세로 인해 뚜렷하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화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공급망 재편, 지역협력, 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 관세의 정책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 관세의 근본적 영향은 그 장기화, 제도화, 과잉 안보화가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 부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 경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경제 글로벌화와 국제 분업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국제 경제 무역 환경이지 미국의 관세 릴레이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5: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잠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결국 태도로 기억됩니다. 처음에는 말을 봅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 끌리고 재밌는 사람에게 끌리고 똑똑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보면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은 점점 흐려집니다. 대신 태도가 남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실수했을 때 태도, 분리할 때 태도. 네, 결국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것도 관계를 끝나게 하는 것도 태도입니다. 네, 능력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만이 사람을 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태도를 반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흑토에 울려 퍼지는 산업 교향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령림 발지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무형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생태무명은 당리 사명과 취지에 관계되는 종단 정치적 문제로서 민생 복지에 관계되는 종단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부응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생태 무명 제도의 집행력과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생태 환경 정비의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호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인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를 인솔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긴박한 수요입니다. 습근평 종속에는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이루는 승패와 용역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 환경 정비의 복잡성, 존엄성, 불확정성이 늘어나며 정치와 추세가 또렷하게 증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생태환경 전략, 국제 및 외교 전략의 협동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발전 이익을 교련히 수호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을 인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 임무,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의 중요한 방면으로 명확히 하고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임무와 중단 조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를 겨냥하여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제반 임무를 애누리 없이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무명 기초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무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환경 보호감찰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 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측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 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0: 한국 콘솔에 대한 복지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생태 환경은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징표인 바 반드시 생태 환경 정비 책임 체계, 감독 관리 체계, 시장 체계, 법률 법규 정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 환경의 질의 개선을 량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다분양, 다차원의 혁신적인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 관련 제도 및 기재를 보완하고 더욱 높은 기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선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 오염원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고정 오염원 오염물 배출 허가의 전 요소적인 관리, 체계적인 연동 관리, 전 주민의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 정비 및 환경 위험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배출을 협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권 요상 사용 및 거래 제도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며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생태 환경 보호 및 복원의 강도를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존망 교회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본격적인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연근의 명서인 왕홍벽 앞은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인파로 연일 인상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연결 수산시장 주변은 아침 일찌감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촌의 방천과 도나의 륙정산 등 주요 풍경구 역시 입장권 예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암산 온천옛마을은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특별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으며 도문강 광장과 화룡의 구남산 등 변경 지역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주요 명소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길 씨는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관광 행사로 올여름을 뜨겁게 달굽니다. 종량광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연길 무대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며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음악문화축제인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몹과 음악 공연이 상설 무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비나 운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대중문화 공연인 빛나는 한여름, 음악이 흐르는 연길이 열리며 축제의 분위기를 도합니다. 네, 특히 몰입형 야간 관광 특화 거리인 연길 소위탄 부르하통아의 별밤이 정식으로 개막해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열며 저녁 6시 반부터 거리 전역에서 화려한 상설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은 룡산 유적지에서 소학생들을 위한 사회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상 사돌슬 맞이한 연길 공룡왕국 리조트에서는 대규모 도시 꽃차 순회를 펼쳤습니다. 이번 순회에는 7대 주제 꽃차와 함께 화려한 공연단 그리고 연변축구 행진단이 참여해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길 구이미식축제까지 가시하면서 연길의 여름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네, 혼촌시는 여름 관광시장을 맞아 지역의 핵심 관광지를 한데에 모은 통합 8인권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합권은 혼촌을 대표하는 방천 풍경구를 비롯해 발해고진,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관, 와스토크 활락섬 등 4대 핵심 관광지를 통합한 것으로 관광객들은 입장권 한 장으로 한눈에 세 나라를 굽어보는 변경지대의 장엄하고 수려한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울러 방천풍경구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했으며 현장에서는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통 가무경연이 연이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변경도시 특유의 지역색채와 조선족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여름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여름밤을 풍성한 문화예술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제2회 춤추는 도문강, 전민광장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도문강 광장에서는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간의 메아리 8090 청춘 콘서트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은 물론이고 도문시만의 지역적 색채를 고스란히 담아낸 소규모 음악회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네, 도나시는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공익활동과 역동적인 스포츠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빛과 그림자로 추억하는 그 시절, 마음을 적시는 붉은 감동을 주제로 한 공익 영화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군부대, 요양원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 로천 극장을 열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추억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어 다가오는 8월에는 한청도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은은한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맑은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
우아한 모식이 뜬 아빠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 도나시의 대표 명소인 륙정산에서 건강한 길림, 상쾌한 여름을 주제로 개최하는 륙정산 도보 초청 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관광 스포츠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관광객과 스포츠 애호가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입니다. 네, 룡정시 역시 여름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이며 관광객 맞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량전 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사격, 양궁, 암벽 등반 등 종목들로 구성된 연변자치소 지역사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는 이색적인 야인 푸조개 공연을 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게 되며 보선마을 풍경구에서는 닭잡기, 보물찾기, 물고기 잡기 대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용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선수를 활용해 차별화된 냉수 오류 특화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관광 낚시를 비롯해 아찔한 고공 유리다리, 낭만적인 캠핑장과 민박 그리고 신선한 냉수어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선보이며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길에서 총룡호 풍경구에 이르는 직통버스 노선까지 개통됐습니다. 네, 왕청현과 안도현 역시 장백산이 선사하는 천혜의 생태기후 조건을 무기로 여름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도현은 원시림 중심의 삼림 힐링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최근 유행으로 떠오른 스포츠와 문화관광의 융합 행보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다채로운 민속체험과 이색적인 변경지대 관광, 입을 즐겁게 하는 미식대회 축제,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문화체육 행사에 이르기까지 연변은 지금 한 폭의 생동감 넘치는 여름날의 문화관광지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흑토에 울려 퍼지는 산업 교향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령정시 캐산 둔진 광소천. 지난 세기 초 유지 온상 모종법이 이곳에 보급되면서 벼 생산량은 배로 늘어났고 입살 품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오량절이라는 명성을 가진 이 땅은 100년이 넘는 벼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비옥한 땅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가는 이곳 사람들의 풍년에 대한 염원과 민속문화를 융합시키면서 광서촌에서는 오량전 광장이 세워졌고 백종절 문화가 고고성을 올리며 중국조선족 백종절 전시관이 일떠섰습니다. 꽃향기와 전통문화 향련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향촌마을로 거듭나기까지 광서촌 강철주 서기는 단연간 지극한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10여 년 전 100년의 역사를 뽐내는 오량전 입살의 명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강철주 서기는 령정시 오곡전 농민 전문 합작사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입살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오곡전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의 발전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강철주 서기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입살 본연의 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열흘 동안 합작사는 한결같이 전 과정에 농가 비료만을 사용하고 첨가물과 오염을 차단하여 오전 입살의 독특한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품질에 대한 고집은 시장의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10월 하순이면 마을에서는 수확기 우렁찬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신선한 입살은 수확에서 시장 출시까지 단 10일이면 충분합니다. 10월 21일에 수확을 시작해 23일쯤 가공에 들어가며 30일이면 전국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네, 강철주 서기가 가공 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생산 라인이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벼는 걷겨 제거와 선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맑고 룡룡한 쌀알로 병모해 갑니다. 네, 오곡전 입살의 연간 매출액은 이미 200만 원에 가까웠으며 촌민 소득 증대를 이끄는 특색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입살 가공 공장은 현재 5명 촌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촌민 오진총은 최근 삶의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로지 농사에만 의지해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이제는 집 앞에서 출근하게 되어 달마다 고정 월급을 받고 연말에는 합작사에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포장 장비를 다루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진총처럼 많은 촌민들이 오곡전 입살의 발전 덕분에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입살 가공 공장 못지않게 수확의 메아리를 올려가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마을의 옥수수 가공 공장입니다. 규향 창업을 선택한 95년대생 후 전 당지부 보석이 최림은 지난해 5월 마을의 1,500평방미터 규모 공장을 임대하여 옥수수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가장 순수한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확에서 완제품으로 거듭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3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제품의 신선도를 보장해 시장의 믿음을 얻었고 제품의 판로를 보장했습니다. 네, 옥수수 가공 공장은 32명 촌민들에게 집문 앞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줬습니다. 촌민 최강일은 토지 요전으로 한몫 벌고 출근해서 월급도 받죠. 갈수록 희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공 공장은 주변 농가와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450모의 옥수수에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줬습니다. 네, 동시에 공장은 연간 약 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 경제에도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산업 발전, 농민 소득 증대, 지방 수혜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변의 관광 산업의 발전은 광서촌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사이 광소촌은 영정시 휘승문화관광발전유한회사를 유치하여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량전 100세 민박 대상을 개발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민박을 짓고 기존 시설을 개조하며 목잔도, 책방, 카페, 안내 중심 등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춰 당천 관광업의 질적 도약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조 사기는 민박 항목이 본격 가동되면 촌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네, 미래 광소천 발전 청사진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강철조 사기는 레네는 말의 충전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운전해 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촌 집체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입살 정밀 가공 산업을 더 발전시켜 농산물이 잘 재배되는 단계에서 잘 팔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흙터에서 살아난 농산물이 브랜드의 강한 울림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흙토에 울려 퍼지는 산업 교향곡과 함께 희망찬 대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광소천의 발걸음은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바꾸

0: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하여금, 령, 사람, 인, 머리카락, 발, 손가락, 지, 령인, 발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치가 떨리도록 환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말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던 연나라의 태자 단이 고구로 도망쳐왔습니다. 단은 절천지 원수를 갚기 위해 형가라는 용사를 청해 진나라 왕을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형가가 이 청을 받아들이고 진나라 왕을 암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가가 출발한 날에 태자 단과 그의 빈객들이 형가를 배웅했습니다. 이들은 형가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적음을 알고 모두들 흰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썼으며 무관심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은 형가를 욕수까지 배웅했습니다. 모두들 눈물로 이별을 할지 형가는 친구에게 축을 두드리게 하고 거기에 맞춰 소리 높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는 차가운데 장사는 한 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네. 네, 비상한 노래소리에 배웅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격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용사에 대한 존경과 진왕에 대한 원한이 솟구치고 생사 이별의 슬픔으로 이들은 두 눈을 부릅뜨는데 눈꼬리가 찢어질 듯했으며 머리카락이 곤두서서 머리에 쓴 관을 들어올릴 지경이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령인 팔찌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크록스화를 신었다가 모점에 걸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전문가는 크록스화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착용하면 발에 진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점입니다. 아쿠아 운동화나 개부리 운동화에 비해 크록스화는 땀을 잘 흡수하지 않으며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슬리퍼에 비해 좋은 제작이 통기성이 더 약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크록스화는 모두 습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 모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는 발가락 사이이며 크록스화는 발가락 앞과 양쪽을 플라스틱 재질로 단단히 감싸고 있어 발가락 사이가 건조함과 통풍이 어렵게 됩니다. 일부 크록스화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발과의 마찰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쉽고 진균 감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만약 신어야 한다면 우선 최대한 헐렁함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흡수성이 좋은 양말을 신으면 한편으로는 발의 땀을 양말에 흡수시킬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과 신발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0: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호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의오는 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도시로 중국 제조업의 말초 신경을 연결하고 글로벌 무역의 맥동을 감지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오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서기는 여러 차례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오의 발전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했습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통해 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의료의 소상품이 큰 시장을 개척하고 큰 산업으로 발전해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역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현재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의료 발전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지역이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더 잘 융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계열 보도 의료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는 매일 10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이 등장하고 평균

1분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상인 육경령은 샘플 제작, 부자재, 재료를 모두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창의가 생기면 오후나 저녁에 샘플을 만들어 빠르게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속도는 지역에 맞는 발전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중부에 위치한 의원은 국경과 바다에 인접하지 않아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이 취약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생존 압박은 이곳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닥털로 사탕바꾸기라는 장사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의오의 주민들은 개혁개방 정책에 경력하여 자발적으로 길거리 시장을 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토대로 1982년 의오시는 소상품 무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고 소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지역 상업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현역 발전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호예부는 의오시의 현지 실정이라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점차 좋아지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의원은 바늘과 씨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따라서 90년대 이르러 전국 최대의 소상품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소매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48세인 상인 왕숙화는 당시 공예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 상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방리담에 의존했지만 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영 방식이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정부 당조 성원이었던 갈국경은 당시 시당위원회와 시정부가 국제무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오시는 현급시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 2002년 12월 말 절강성에서 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습근평 동지가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막 개업한 국제상무성 책임자가 모두의 의문을 습근평 동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절강 중국 소상품성 그룹 총재였던 오혁은 습근평 동지가 우리 시장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오의 국제적인 상업도시 건설 위치가 우리 의오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오의 소상품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매우 좋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웅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 매듭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근평 동지는 11차례 걸쳐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이곳은 그가 절강성의 지역 발전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됐습니다. 작은 현성이 어떻게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 습근평 동지는 자원 우세가 돌출하지 않은 지역도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글로벌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경쟁에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오는 구석진 곳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발전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광주 무역 박람회에서 광고를 했고 광주 백운공항에 2000대 손수레에도 광고를 가득 붙여 더 많은 구매자들이 의오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으면 국제 소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명품관을 개설하며 상인들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소요와 공급의 연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료 학습반을 열어 상인들이 외국인과 직접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통해 왕숙화는 자신의 첫

0: 번째 외국무역 조문을 완료했습니다. 왕석화는 사업이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외국 손님과 한담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호의 소상품 시장은 대내외 무역이 양방향으로 견인되는 빠른 발전기에 접어들도록 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국장이었던 화중교는 전통적인 소상품 매매에서 전국적인 구매와 전국적인 판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구매와 전 세계적인 판매로 발전하고 또 상업을 통한 공업 촉진과 산업과 무역의 연동을 시행해 상업 유통업을 통해 의료 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바탕으로 불과 3년 만에 의료 시장은 세계 최대의 소상품 도매 시장으로 발전했고 총 2만 5천 개의 산업 기업을 육성했으며 니트 양말 산업, 액세서리, 지퍼 등 20여 개의 우세 산업을 형성했습니다. 2005년 의호의 국제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국내 무역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 연구를 통해 습근평 동지는 의호의 경험이 절강성 전역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그는 연속적으로 지시를 내려 의호 발전 경험을 총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심층 조사 연구를 거쳐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성공적인 전범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조사 보고가 최종 작성됐습니다. 보고는 의료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절강의 88 전략의 지도하에 의료시가 줄곧 견지해온 상업 흥성으로 도시 건설, 산업의 연동 촉진, 도시와 농촌 총괄 중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풍부한 문화 저력, 당정 성과 추구 등 여섯 가지 측면의 경험과 조치를 체계적으로 총화했습니다. 2006년 6월 8일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하기 위해 습근평 동지는 재차 의료실을 찾아 횡당촌에서 좌담회를 열고 의료 발전 경험의 함의를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의 발전은 영문을 모르는 발전, 무에서 유로의 창조적인 발전, 도를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는 한 가지 기본적인 립각점은 바로 실제와 연결해 의료가 현지 기본 실정에 립각하고 현지의 역사 전통을 전승하며 현지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의 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배우고 의료가 대중들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들의 창조적인 실천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실질의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려면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료의 발전 경험은 검증을 거쳐 정확하다고 밝혀진 지역경제 발전 전략은 일관되게 한 임기간 임기 이어가고 개주봉을 잘 이어받아 개주 경기를 잘 치러야 하지 적하면 성루의 기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두 지적관과 관련됩니다. 올바른 지적관은 바로 계속 이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 후 20년 내 의료는 줄곧 현지 실정에 맞게 대국에 융합하고 민중에 의지하면서 개혁 혁신함으로써 습근평 동지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의호에서 의호 신강 유럽,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출발해 5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향발하고 있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며 인공지능으로 단번에 여러 언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점포가 바로 생방송실이고 상하층이 바로 산업 상하류이며 상권이 바로 생태권입니다. 오늘날의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 26개 큰 종류의 210여만 가지 상품이 한 곳에 모이고 무역 네트워크가 2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합니다. 2025년 의료 수출입 총액은 8,365억 원에 달했고 수출 규모는 전국 현과 시 구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경제학 교육학 연구부 조진화 주임은 의료의 성공 실천은 우리에게 고품질 발전은 현지 실정에 맞게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장점을 연마하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설명해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진화 주임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올바른 치조관을 인솔로 삼으며 자체의 자원 천부에 립각하고 각기 특색이 있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구하면서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더 잘 융합돼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 습근평 총수기가 최근 기초교육 업무에 관한 중요한 지시에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업을 관찰해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지침으로 못 박는 정신으로 집안 개혁 조치를 실속 있고 세밀하게 관찰하며 힘과 마음을 모아 분발 진취하여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업무로 삼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교육의 고적적인 발전을 추진해 교육 강국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종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이행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독지 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룡아 회족 자치구 교육청 기초교육처 도완능 초장은 총서의 중요한 지시가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교육의 관리자로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종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기초교육의 질적 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일치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당지부 서기 오용근은 올해 6.1절에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 기념관과 남호혁명 기념관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종점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 규칙을 따르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듬을 실천하며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며 교육의 공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산동성 제남시 시중구 육수소학교 리아 교장은 총서기가 중요한 지시에 따라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학교 발전을 추진하고 당의 교육 강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점수론, 숙학론만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교육 사고를 버리고 사상 정치 교육, 체육 단련, 미적 교육, 노동 실천을 항상 교육에 더욱 깊이 융합시킬 것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태화현, 수차향, 중심수학교 음악교사 소혜문은 10년 동안 농촌 교육의 뿌리를 내리고 산간지역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음악 리론을 배워주고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홍색 가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열심히 학습한 후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혜문은 농촌 음악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은 미적 교육에 있다면서 이 강단을 계속 지켜 음악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참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농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술의 영향을 받아 미적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소지호 교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성질을 반드시 잘 관찰하여 건강제일 교육 리듬을 선도적으로 견지하고 학생치료 강화 계획과 건강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고 교사의 도덕성과

0: 풍모 건설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전문화된 교사대우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계획을 심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천사범대학 교무처 장수상무부처장은 국가의 우선교사를 양성하는 요람인 사범대학은 기초교육의 우선교사를 수송하는 정치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총서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학교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정부 지원, 사범생 등 양성개혁을 심화하며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사 공급을 통해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중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교사진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조동빈 부사장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기초교육 발전의 방향성, 근본성,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웅대한 총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도구를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대행해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1: 전국정협

0: 관계가 수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채소코의 협력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습니다. 중국은 채소코와 손잡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간 관심사를 존중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채소코 전통 친선이 다시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훈영 정협주석은 대만 문제와 서장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 전국정협은 중국 채소코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토미오 오카무라 의장은 채소코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소코 측은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채소코 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채소코 중의원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광, 직항,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 아래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효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소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채소코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이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외부 환경의 충격으로 인한 단기 압박의 원인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일본 경제에 오랫동안 촉적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달러와 엔화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이 달러를 상승시켜 엔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일본의 신흥산업 발전이 더디고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인 문제가 엔화의 기본 요인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의 단기 개입 수단은 엔화의 중장기 평가 저하 추세를 개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고조되고 중동 정세가 지속적으로 긴장되면서 외환 시장의 전통적인 거래 논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과거 지정학적 불안정 시기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엔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 경제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 공급은 주로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차질로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상승하여 일본의 에너지 수입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성 통합 팽창 압력이 증가하여 기본적인 면에서 엔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의 상승 호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 글로벌 통화 팽창을 상승시켜 미국의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일 통화 리를 차액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금리 스프레드 거래와 엔화에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로

0: 안정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조업의 본토 복귀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명의상 임금이 다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어 내수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정부 부채가 정책 선택을 한층 더 제약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대폭 강화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합니다. 엔화가 빠르게 평가 조라될 때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여부는 항상 외환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로 엔화를 매입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시행하여 단기 환율이 상승했지만 개입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엔화는 곧 하락시로 돌아섰습니다. 22일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다카스키는 다시 조정 신호를 보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담한 행동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했고 외환시장의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룽은 단순히 환율 개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재정 확장, 장기 저금리 환경, 경제의 심층 구조적 모순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엔화 가치 하락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현재 약한 엔화에 의존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전통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이중 압박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등 일련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엔화의 중장기 압박 기반은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점재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장 낙지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방금 함께 들은 한 달락 말은 2021년 2월 25일 습근병 정석이가 전국 빈곤 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연설에서 습근병 정석이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 열전에 많은 평민 출신 부자들을 기록했는데 그 의도는 백성의 부유를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마천은 전국시기 조나라 한단의 부자였던 탁시 가문을 언급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하북과 하남의 많은 부자들을 황량한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탁시 가문도 사천 림공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탁시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림공에서 재련소를 꾸려 중국 최초의 강철 대왕으로 됐습니다. 이는 그를 서남지구의 최고 부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천 명의 취업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고대 중국은 선명한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민은 바로 민본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 원인에 대해 관자는 만약 백성들이 부유하면 산업과 가정, 현지 생활을 중히 여길 것이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빈곤에 중히 여길 것이 없다면 체념한 채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스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는 부유함이 선행되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게 됐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부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화식 열전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나서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이 일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리며 상인이 없으면 세 가지 보물이 끊기고 산림 관리가 없으면 재정이 고갈된다. 무슨 뜻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릴 것이며 상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화물 유통이 중단되고 산림과 광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고의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발전해야만 우로는 나라가 부유하고 아래로는 백성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업종과 지역, 계층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과도 관련됩니다. 발전과 균형을 고루 돌봐야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장엄한 언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목만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한면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당의 초심과 사명, 리상신념, 성격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량가하에서 지식 청년으로 보낸 7년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스스로 챙겨온 겨우만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습근평은 갖고 간 옥수수 만두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힘든 일을 하는 남편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 일을 회상하면서 습근평은 그때 중국 농촌의 빈곤 상황은 나에게 깊은 기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일했던 목적은 바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습근평은 열심히 분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필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인민 대중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습근평은 량가하와 같은 가난한 곳,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대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마무리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장 낙지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장 낙지씨는 해발이 높고 날씨가 좋은 목축구의 약효와 서장량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 농목민의 소득 증대와 부유에 초점

0: 맞추고 다양한 조치로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산업발전체계를 지속함으로써 전시 축산업을 규모와 수량 추구에서 품질과 효율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체의 단계적 육성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방법과 가족 목장 등록 심사 세칙, 시급 시범 가족 목장 인증 기준을 잇따라 제정하고 전시 4,569 가구의 대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족 목장 등록 수는 루게로 3,734개 달했습니다. 동시에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잘 육성하고 량질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루게로 자치구급 선도 기업 3개, C급 선도기업 19개를 육성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2,176만 원을 투입하여 주체를 규범화하고 85개 경영주체가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을 달성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 가족목장, 합작사, 선도기업의 단계적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농목민과 도시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부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4년 낙지시는 가족 목장에 대해 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기재를 혁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4,728만 원을 지급하여 2,383 가구의 가족 목장에 혜택을 제공하고 축사 초류 저장 창고 사료 가공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는 3,110만 4,500원을 통합하여 축산업의 규모화와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시 가족 목장 가구당 평균 경영 총 수입은 3억 9,7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10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링근 지역에서 2,884명의 농목민을 고용하여 연간 로임 663만 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시 합작사의 총 수입은 10억 9,300만 원에 달해 34만 7,400명의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밀가공 분야에 집중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부가가치사슬을 확장했습니다. 낙지시는 농목업 산업 프로젝트 157개를 비축했고 총 투자액이 7억 2,400만 원으로 육류와 유제품 정밀가공, 냉동창고 물류 등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축지역 냉장물류체계와 향과 진 단위 우유수거소 시범 건설을 추진하여 전시 녹축산물 가공 전환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전시 농축산물 가공 생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관세가 또 조끼 갈아입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1간 10%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1의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은 다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무중단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명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럼 미국의 관세가 항상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경제 주체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이미 临시 무역 조치에서 장기 정책 도구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관세 부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은 이른바 강제로 동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주요 무역 동반자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6월에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미국 연방 정부가 관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묘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301조를 활용한 관세 연장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기준과 일방적인 규칙을 다른 경제 주체에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규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체드 바오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자간 규칙보다는 국내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하여 국제무역 환경을 형성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력법 1974년

있다. 이를테면 232조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으며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하고 수출 통제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며 투자 심사는 외국 자본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관세 우회 관세를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점점 더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상대국이 보조금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이 미국에서 덤핑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역 조치는 점차 국가 안보, 공급망 안보, 강제 노동, 가치관 등 정치적 외

0: 찍는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역 정책은 점차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관세를 자신의 경제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 관세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예산 판공실, 세금 기금회 등 기관들은 관세로 재정 수입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세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세는 정부의 경제 조정에서 정책 실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반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예산시험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는 국민들의 가계 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베라 사무총장은 시장 규칙이 아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무역 정책을 제정할 경우 세계 경제가 효율성 저하, 비용 상승, 성장 둔화 등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를 통해 관세 등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위적으로 분열될 경우 글로벌 경제 생산량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업사슬의 분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에 가져오는 중대한 위험 부담에 직면하여 지역 간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TO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 내부 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관세로 인해 뚜렷하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화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공급망 재편, 지역협력, 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 관세의 정책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 관세의 근본적 영향은 그 장기화, 제도화, 과잉 안보화가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 부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 경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경제 글로벌화와 국제 분업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국제 경제 무역 환경이지 미국의 관세 릴레이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의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결국 태도로 기억됩니다. 처음에는 말을 봅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 끌리고 재밌는 사람에게 끌리고 똑똑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보면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은 점점 흐려집니다. 대신 태도가 남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실수했을 때 태도, 분리할 때 태도. 네, 결국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것도 관계를 끝나게 하는 것도 태도입니다. 네, 능력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만이 사람을 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태도를 반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흑토에 울려 퍼지는 산업 교향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령림 발지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 무형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생태 무형은 당리 사명과 취지에 관계되는 종단 정치적 문제로서 민생 복지에 관계되는 종단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부응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생태 무명 제도의 집행력과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생태 환경 정비의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호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인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를 인솔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긴박한 수요입니다. 습근평 종속에는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이루는 승패와 용역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 환경 정비의 복잡성, 존엄성, 불확정성이 늘어나며 정치와 추세가 또렷하게 증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생태환경 전략, 국제 및 외교 전략의 협동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발전 이익을 교련히 수호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을 인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 임무,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의 중요한 방면으로 명확히 하고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임무와 중단 조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를 겨냥하여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제반 임무를 애누리 없이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 무명 기초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 무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감찰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 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 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측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인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위탁대리기제를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국가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합니다. 국가생태안전사업조를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생태안전위험에 대한 연구판단평가, 감측 및 조기경보, 응급대응 및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고 생태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조문 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생태환경은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징표인 바 반드시 생태환경 정비 책임 체계, 감독관리 체계, 시장 체계, 법률 법규 정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의 개선을 량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다분야, 다차원의 혁신적인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 관련 제도 및 기재를 보완하고 더욱 높은 기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선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 오염원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고정 오염원 오염물 배출 허가의 전 요소적인 관리, 체계적인 연동 관리, 전 주민의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 정비 및 환경위험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배출을 협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권 요상 사용 및 거래 제도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며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의 강도를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지옥이 15차옥에는 존망교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본격적인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연길의 명소인 왕홍벽 앞은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인파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연길 수산시장 주변은 아침 일찌감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촌의 방천과 도나의 륙정산 등 주요 풍경구 역시 입장권 예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암산 온천옛마을은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특별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으며 도문강 광장과 화룡의 구남산 등 변경 지역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주요 명소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길시는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관광 행사로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굽니다. 종량광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연길 무대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며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음악 문화축제인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몹과 음악 공연이 상설 무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비나 운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대중 문화 공연인 빛나는 한여름, 음악이 흐르는 연길이 열리며 축제의 분위기를 도합니다. 네, 특히 몰입형 야간 관광 특화 거리인 연길 소외탄 부르하통아의 별밤이 정식으로 개막해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열며 저녁 6시 반부터 거리 전역에서 화려한 상설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길 공동박물관은 룡산 유석지에서 소학생들을 위한 사회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장 사돌을 맞이한 연길 공동왕국 리조트에서는 대규모 도시 꽃차 순회를 펼쳤습니다. 이번 순회에는 7대 주제 꽃차와 함께 화려한 공연단 그리고 연변축구 행진단이 참여해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길 구이미식축제까지 가시하면서 연길의 여름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네, 혼촌시는 여름 관광시장을 맞아 지역의 핵심 관광지를 한데 모은 통합 8인권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합권은 혼촌을 대표하는 방천 풍경구를 비롯해 발해고진,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관, 와스토크 활락섬 등 4대 핵심 관광지를 통합한 것으로 관광객들은 입장권 한 장으로 한눈에 세 나라를 굽어보는 변경지대의 장엄하고 수려한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울러 방천풍경구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했으며 현장에서는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통 가무경연이 연이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변경도시 특유의 지역색채와 조선족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여름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여름밤을 풍성한 문화예술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제2회 춤추는 도문강, 전민광장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도문강 광장에서는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간의 메아리 8090 청춘 콘서트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은 물론이고 도문시만의 지역적 색채를 고스란히 담아낸 소규모 음악회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네, 도나시는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공익활동과 역동적인 스포츠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빛과 그림자로 추억하는 그 시절, 마음을 적시는 붉은 감동을 주제로 한 공익

영화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군부대, 요양원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 노천극장을 열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추억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어 다가오는 8월에는 한청도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은은한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맑은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 우아한 모식이 뜬 아빠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 도나시의 대표 명소인 육정산에서 건강한 길림, 상쾌한 여름을 주제로 개최하는 육정산 도보 초청 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관광 스포츠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관광객과 스포츠 애호가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입니다. 네, 룡정시 역시 여름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이며 관광객 맞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량전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사격, 양궁, 암벽 등반 등 종목들로 구성된 연변자치소 지역사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는 이색적인 야인 푸조개 공연을 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게 되며 보선마을 풍경구에서는 닭잡기, 보물찾기, 물고기 잡기 대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용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네, 요령만 풍경구에서는 올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살수절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란 대조선족 민속리조트에서는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는 모형문화유산 종합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가무와 민속예술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화룡시의 대표 관광지인 청룡오 풍경구가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 특수를 맞이한 가운데 야외 워터파크를 개장하며 시원한 소막을 열었습니다. 청룡오 풍경구는 섭씨 8도를 유지하는 자연 지하 용천수를 활용해 차별화된 냉수 어류 특화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관광 낚시를 비롯해 아찔한 고공 유리다리, 낭만적인 캠핑장과 민바 그리고 신선한 냉수어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선보이며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길에서 청룡오 풍경구에 이르는 직통버스 노선까지 개통됐습니다. 네, 왕청현과 안도현 역시 장백산이 선사하는 천혜의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흑토에 울려 퍼지는 산업 교향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령정시 캐산 둔진 광소천. 지난 세기 초 유지 온상 모종법이 이곳에 보급되면서 벼 생산량은 배로 늘어났고 입살 품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오량절이라는 명성을 가진 이 땅은 100년이 넘는 벼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간 비옥한 땅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가는 이곳 사람들의 풍년에 대한 염원과 민속문화를 융합시키면서 광서촌에서는 오량전 광장이 세워졌고 백종절 문화가 고고성을 올리며 중국조선족 백종절 전시관이 일떠섰습니다. 꽃향기와 전통문화 향련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향촌마을로 거듭나기까지 광서촌 강철주 서기는 단연간 지극한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10여 년 전 100년의 역사를 뽐내는 오량전 입살의 명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강철주 서기는 령정시 어곡전 농민전문합작사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입살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어곡전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의 발전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강철주 서기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입살 본연의 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열흘 동안 합작사는 한결같이 전 과정에 농가 비료만을 사용하고 첨가물과 오염을 차단하여 오전 입살의 독특한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품질에 대한 고집은 시장의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10월 하순이면 마을에서는 수확기 우렁찬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신선한 입살은 수확에서 시장 출시까지 단 10일이면 충분합니다. 10월 21일에 수확을 시작해 23일쯤 가공에 들어가며 30일이면 전국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네, 강철주 서기가 가공 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생산 라인이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벼는 걷겨 제거와 선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맑고 룡룡한 쌀알로 병모해 갑니다. 네, 오곡전 입살의 연간 매출액은 이미 200만 원에 가까웠으며 촌민 소득 증대를 이끄는 특색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입살 가공 공장은 현재 5명 촌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촌민 오진총은 최근 삶의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로지 농사에만 의지해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이제는 집 앞에서 출근하게 되어 달마다 고정 월급을 받고 연말에는 합작사에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포장 장비를 다루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진총처럼 많은 촌민들이 오곡전 입살의 발전 덕분에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입살 가공 공장 못지않게 수확의 메아리를 올려가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마을의 옥수수 가공장입니다.

공공장입니다. 규향 창업을 선택한 95년대생 후 존 당지부 보석이 최림은 지난해 5월 말에 1,500평방미터 규모 공장을 임대하여 옥수수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가장 순수한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확에서 완제품으로 거듭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3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제품의 신선도를 보장해 시장의 믿음을 얻었고 제품의 판로를 보장했습니다. 네, 옥수수 가공 공장은 32명 촌민들에게 집문 앞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줬습니다. 초민 최강일은 토지 요전으로 한몫 벌고 출근해서 월급도 받죠. 갈수록 희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공 공장은 주변 농가와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450모의 옥수수에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줬습니다. 네, 동시에 공장은 연간 약 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 경제에도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산업 발전, 농민 소득 증대, 지방 수혜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변의 관광산업의 발전은 광서촌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 광서촌은 영정시 휘승문화관광발전유한회사를 유치하여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량전 100세 민박 대상을 개발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민박을 짓고 기존 시설을 개조하며 목잔도 책방 카페 안내 중심 등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추어 당천 관광업의 질적 도약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조 사기는 민박 항목이 본격 가동되면 촌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네, 미래 광서촌 발전 청사진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강철조 사기는 레네는 말의 충전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운전해 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촌 집체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입살 정밀 가공 산업을 더 발전시켜 농산물이 잘 재배되는 단계에서 잘 팔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흙터에서 살아난 농산물이 브랜드의 강한 울림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흙터에 울려 퍼지는 산업 교향곡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광서촌의 발걸음은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0: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하여금, 령, 사람, 인, 머리카락, 발, 손가락, 지, 령인, 발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치가 떨리도록 환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말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던 연나라의 태자 단이 고구로 도망쳐 왔습니다. 단은 절천지 원수를 갚기 위해 형가라는 용사를 청해 진나라 왕을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형가가 이 청을 받아들이고 진나라 왕을 암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가가 출발한 날에 태자 단과 그의 빈객들이 형가를 병했습니다. 이들은 형가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적음을 알고 모두들 흰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썼으며 무관심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은 형가를 욕수까지 병했습니다. 모두들 눈물로 이별을 할지 형가는 친구에게 축을 두드리게 하고 거기에 맞춰 소리 높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는 차가운데 장사는 한 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네. 네, 비상한 노래소리에 배웅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격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용사에 대한 존경과 진왕에 대한 원한이 솟구치고 생사 이별의 슬픔으로 이들은 두 눈을 부릅뜨는데 눈꼬리가 찢어질 듯했으며 머리카락이 곤두서서 머리에 쓴 관을 들어올릴 지경이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령인 팔찌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베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여름에 코록스화는 부드럽고 편안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크록스화를 신었다가 모점에 걸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전문가는 크록스화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착용하면 발에 진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좀입니다. 아쿠아 운동화나 개부리 운동화에 비해 크록스화는 땀을 잘 흡수하지 않으며 같은 플라스틱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슬리퍼에 비해 좋은 제작이 통기성이 더 약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크록스화는 모두 습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 무좀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는 발가락 사이이며 크록스화는 발가락 앞과 양쪽을 플라스틱 재질로 단단히 감싸고 있어 발가락 사이가 건조함과 통풍이 어렵게 됩니다. 일부 크록스화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발과의 마찰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쉽고 진균 감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만약 신어야 한다면 우선 최대한 헐렁함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흡수성이 좋은 양말을 신으면 한편으로는 발의 땀을 양말에 흡수시킬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과 신발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9일 오후 1시 45분까지 집계한 결과 예매를 포함한 2026년도 중국 영화 흥행 수입이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페가수스 3,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표인 풍기 대막이 연도 흥행 수입 잠정 앞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신작들이 집중적으로 상영되면서 영화시장의 새라운드 관람 열기를 일으켰습니다. 전통 무술 문화와 현대 체육을 결부시킨 코미디 영화 쿵푸 여자축구는 가볍고 재미있는 코미디 형식으로 여자축구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줘 수많은 관객을 끌었습니다. 현재까지 쿵푸 여자축구 흥행 수입은 14억 원을 돌파해 연도 흥행 수입 5위권에 들어섰습니다. 영화관 직원은 당면 매일 상영률과 입자률은 모두 50% 이상에 달하고 이번 주에도 이 같은 높은 상영률 전략을 지속한다고 표했습니다. 쿵푸 여자축구 외에도 전반 여름방학철 영화 장르가 풍부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과 고학 판타지 영화 별들이 빛날 때 등을 포함한 국내외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람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방학 기간 무석씨는 15원 가족 쿠폰, 8원 학생 쿠폰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 여름방학철 영화 소비권을 투입해 관람문턱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영화관 측은 소비 쿠폰과 영화관 자체의 혜택으로 하여 학생과 가족 동반 관람 열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었고 이 호재 정책은 전반 여름방학철을 포괄시켜 영화시장의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026년 중국 영화 흥행 수입이 200억 원을 돌파한 배후에는 중국 영화의 세 가지 새로운 변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첫째, 올 들어 중국 영화 내용 공급 측이 다양하고 영화관 영화 류형 포치가 균형적인 점입니다. 내용이 토대를 다지고 홍보 발행이 일조하며 입소문이 지속되면서 전반 중국 영화 창작 생태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풍 애니메이션 영화가 강력하게 골기하고 전통 문화 IP가 혁신적으로 개편되어 전 연령 영화 관람 규모가 날로 완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철 10여 부 국산 중국풍 애니메이션 영화가 집중적으로 개봉되어 흥행 수입 기본면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셋째, 정책이 업계 형태 혁신에 에너지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각지는 영화관 다양화 경영에 관한 국가영화국의 관련 정책에 의해 영화관 다원화 승격, 영화문화 관광관 융합을 통해 영화 전 산업사슬의 가치를 부단히 확장시켰습니다. 추산에 의하면 영화 관람권의 견인으로 2026년 중국 영화 전 산업사슬 생산가치는 3,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0억 흥행 수입은 중국 영화가 힘을 모아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국 영화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 영화 산업을 갈고 닦으며 산업의 변계를 확장함으로써 더 높은 품질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7부 무엇 때문에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산과 호수의 도시 제남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수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목발을 짚고 20년간 왕진한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0차 당도 해보고 학습 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87부 무엇 때문에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전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공공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문제이므로 자각적으로 공공안전의 수호를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총재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철 실시하는 높이에서 사고하며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높이에서 파악하여 인민이 안거라급하고 사회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가 장구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방위적이고 립체화된 공공안전망을 구축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구축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전예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논술들은 국가안보사업의 수호와 구축을 병행하는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서의 전략적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임무를 포착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국가안보사업의 능동성, 진취성, 창조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안전제일, 예방 위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언제나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사물 자체의 객관적 변화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심화와도 관계됩니다.

0: 라고 낙화하며 먹고 없는 문제를 적극 해결할 때 발전이 눈앞에 닥친 큰일인가 하면 물질적 부가 일정한 정도로 축적되고 외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며 안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일정한 정도까지 승화될 때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서의 중요한 원칙으로 됩니다. 신중국 창건 이후 70여 년간, 특히는 개혁 개방을 실시한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경제체와 제1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되어 우리나라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높아진 동시에 안전에 대한 수요도 끊임없이 높아졌는 바 안전에 대한 보장이 결여되면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안전은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인민의 안전을 취지로 삼고 반드시 안전 제일, 예방 위주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대안전체계와 대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공공안전은 생산과 생활의 전반 분야, 고리, 측면과 관계되며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은 서로 작용하고 서로 겹쳐지고 서로 강화합니다. 특히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배경하에 사회 유동성이 증강하고 생산관계, 산업형태, 취업구도, 사회계층, 사상의식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미디어 형태, 사회 여론장이 크게 변혁되면서 그 어떤 사소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나비 효과를 유발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계관념, 전반관념을 견지하고 계통별로 분할되고 부문별로 독립되고 지역별로 분리된 낡은 관념과 체계를 타파하고 대안전체계와 대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든 요소와 전사회의 협동 연동 효과를 실현하고 공공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사회적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안전생산위험에 대한 특별 정돈을 추진하고 중점업종, 중점분야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사고는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을 크게 위협하므로 안전생산사업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구축함에 있어서의 중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각종 생산안전사고가 도합 11,076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가 8,870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분야, 광산 분야, 화학공업 및 위험화학품 분야, 교통운수 분야, 공업 및 무역업 분야 중에 야금, 기계, 철강, 전력 등 기업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안전생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업종과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제도화, 상시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 조사 정돈 기제를 완비화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공공안전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재해 방지, 재해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과 중대 공공 돌발 사건에 대한 처리 능력과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역 비상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직면하여야 하는 도전입니다. 기후 변화가 격화되면서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 2, 3분기에 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도합 1억 7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525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연인수로 233만 5천 명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3만 4천 채의 가옥이 무너졌고 농작물 피해 면적이 1161만 7천 헥타르로 직접적 경제 손실이 2095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려면 첨단 기술 수단, 특히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재해 방지, 재해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안전 체계와 대비상 관리 체계 안에서 중대 공공 돌발 사건에 대한 처리 능력과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지역 비상 역량 센터와 체계를 적극 배치함으로써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강력하게 비상 대응하고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안전 관리 모델을 전환시키려면 반드시 식품,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조기 경보, 예방 통제 체계를 완비화하여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과 생물 안전은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민족의 안위 존망에 관계되는 공공안전체계에서 매우 민감하고 지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2003년의 사스부터 그 이후에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페스트, 원숭이 두창, 지어는 2020년 이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생물 안전의 형세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생물 안전은 수많은 요소와 관계되며 주름한 형세에 직면하였을 때 생물 안전 감독 관리 체계와 능력이 아직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반드시 적극 보완하여야 하는 두드러진 단점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새 희망 꽃피는 봄.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산과 호수의 도시 제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104번째는 산과 호수의 도시 제남입니다. 태산의 북쪽 산자락, 황하강의 남쪽 기슭에 샘물이 솟아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고즈넉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유관력자를 자랑하는 고성 제남입니다. 산동성 소재지 제남은 산동의 종서부, 제수의 남쪽 기슭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름이 제남입니다. 제남은 사면에 련꽃이 피고 삼면에 부두나무가 줄지어 있으며 도시에 반은 산이고 반은 호수입니다. 유관력사를 자랑하는 도시 제남은 이로부터 태산 문화권에 속하며 동이문화를 형성했습니다. 2500여 년 전 제나라가 이곳에 성곽을 쌓고 라급이라 부르다가 료카라 개명했습니다. 기원전 200년대의 진나라 때 제남은 제북군에 속했고 한나라 초반에는 제남군을 두어 그때로부터 제남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해 지금까지 이릅니다. 310년 서진 후반에 제남국 소재지를 욕성으로 옮기면서 제남은 6대 군이나 주, 부의 소재지로 되어 줄곧 산동반도의 행정 중심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제남은 지세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도시 남쪽 산악지대에 지하수가 북쪽의 도심에 흘러든 후 지면으로 솟아오르며 제남성의 샘물 100개가 다토 솟아나는 정령을 형성합니다. 청나라 소설가 류악은 로잔 요기에서 제남을 집집마다 샘물이 솟아나고 문 앞마다 보도나무가 휘누르져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남에는 4대 샘물구요, 10대 샘물의 굴라, 7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샘물의 박물관이자 샘물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제남의 샘물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중 표들천과 흑호천, 진주천, 금선천이 가장 유명해 4대 샘물로 인정됩니다. 제남의 4대 샘물과 72개 샘물 중 으뜸으로 차지하는 포들천은 이 세상 제1의 샘물이라 불립니다. 사서에 기록된 포들천의 역사는 3천여 년 전에 상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나라 때 표돌천은 락수강의 수원지로 락이라 불렀고 천년 전 청나라 문학가 전공이 표돌천이라 개명했습니다. 표돌천이라 발로 땅을 차고 솟아오름을 의미하여 포돌등공, 명나라 청나라 때 제남 팔경의 으뜸이었습니다. 포돌천의 샘물은 포돌천공의 락원당 앞에 조성된 길이 30m, 높이 18m, 깊이 2.2m의 련못에서 쉬지 않고 솟아오릅니다. 표돌천의 샘물은 물량이 많고 수질이 좋으며 물맛이 달며 수온은 1년 4계절 섭씨 18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전하는 데 하면 청나라 건룡제는 강남으로 갈 때 북경에서 나는 샘물 옥천수를 소재했는데 제남에서 포돌천의 물맛을 한번 보고 나서는 옥천수 대신 표돌천의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건룡제는 또 포들촌을 조나 제일촌으로 책봉해 그로부터 표들촌은 이 세상 제일의 샘물이라는 미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로금선천과 류서천, 속옥천, 마포천, 황하천, 와우천, 금선천 등 15줄기의 샘물을 거느린 표돌촌은 독특한 경관을 형성해 공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표돌촌 공원에는 샘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란정과 리청조 기념관, 망합정을 비롯한 인문 명소가 기한 바위의 동산, 화산 꽃나무와 어울려 아름다운 산수와 풍부한 인문 경관을 형성합니다. 대명호의 소면은 1500여 년 전에 부귀 때 명명하고 청나라 때인 1693년에 개축한 료카정과 오비정, 명사흔 등 예술은 고 건물들이 아름다운 호수와 조화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 밖에 대명호의 기슭에는 회파로와 회천당, 월하정, 명호거 등 다양한 모양과 운치를 자랑하는 고 건물이 산재해 천 가지 비경을 한 곳에 모은 신기한 경치를 펼칩니다. 제남의 3대 명숭 중 하나인 대명호는 제남성에 흘러든 샘물이 모여 조성된 호수입니다. 대명호의 수면은 제남 옛 도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수면 면적은 46헥타르에 달하고 수심은 최대로 4m에 달합니다. 경치가 수려한 대명호의 수중에서는 물고기가 노늘고 수면에는 련꽃이 화사하며 그 사이로 예스런 모양의 유람선이 오가고 호수 기슭에는 보도나무가 휘늘어지고 온갖 꽃이 화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는 온갖 모양의 정자와 루각이 산재해 먼 산과 가까운 호수, 푸른 하늘과 하나로 어우러진 대명호는 거대한 채색의 아름다운 그림인 듯 황홀경을 펼칩니다. 대명호에는 또 울지 않는 개구리, 뱀이 없는 호수, 가뭄에도 줄지 않는 호수물, 장마에도 붙지 않는 호수물 등 4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대명호는 또 해마다 련꽃 축제도 개최합니다. 과거 력산이라고 부른 천불산은 제남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순 임금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순경산이라고도 부르는 천불산은 1500여 년 전 불교의 성향으로 바위에 불상을 많이 새기면서 점차 천불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의 산발이 기복을 이루고 산발에는 숲이 우거진 천불산 산 중에는 당나라 때 지은 사찰 흥국사가 아늑함을 자랑하고 바위마다 불상이 새겨져 자연과

0: 1000년 전 송나라 때의 채색 라한 조각상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이 조각상은 전국 제일의 유명한 조각상이라 불립니다. 제남 최대의 불교 성지인 룡암사를 찾는 신도와 관광객들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해마다 음력으로 3월 초사흘과 초1회, 종양절 등 민간 명절 때면 룡암사를 찾는 사람이 많아 천불사는 인산 이내를 이룹니다. 이로부터 용과 명인이 많이 난 제남에는 그들이 남긴 인문 명소도 많습니다. 당나라 유명한 신도보는 료카정은 제2의 땅으로 제1 오래된 정자요. 제남은 명사들이 많은 하는 곳이라는 식구를 남겼습니다. 제남에는 옛날 순 임금이 력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남겼다는 우물 순종과 그 주변의 거리 순종가가 보존됐으며 순 임금을 위한 사당 순묘도 있습니다. 1500여 년 전 춘추숙이 제나라 대부 포수관은 제나라를 위해 이교를 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포수가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제남 동쪽 군교에 위치한 포수가가 묻힌 산을 포산이라 부릅니다. 그 밖에도 당나라의 유명한 신들인 리백과 두보, 송나라 문학자들인 고양수와 소동파, 증공 등도 모두 제남의 흔적과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송나라 때 유명한 사인들인 리총조와 신기질이 제남에서 태어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을 기립니다. 대명호 공원에 리총조 기념당이 있는 외에 또 도심에서 40km 거리의 맥촌 공원에 리총조의 생가가 보존되었습니다. 총조원이라고도 부르는 리총조의 생가는 송나라 때 강남풍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넓은 부지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산지한 움풍사와 연침음향, 해당헌, 비랑 등 15채 건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가헌사라고도 하는 신기질 기념사당은 대명호 기슭에 위치했습니다. 남쪽을 향한 가헌사는 중심선에 주요 건물이 줄지어 있고 양쪽에 별채를 거느리며 건물들은 복도로 연결돼 엄밀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수두시 박물관입니다. 허북성 북부, 동백산과 대홍산 사이에 자리잡은 수두는 자고로 한동지국의 핵심 구역입니다. 수두는 남북교통의 요충지이뿐만 아니라 염제의 고장이기도 하고 중원문화와 초나라 문화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중추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하여 문물과 유산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8년 증후을묘 발굴로 이름을 떨치고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거듭난 수두시 박물관은 문물 만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1급 문물은 318점에 달합니다. 상주시기 청동기로 소문한 박물관은 청동기의 왕국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한동대국을 주제로 7개 상설 전시를 설치했는데 염제시대부터 한당시기에 이르는 문맥을 이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빛나는 명조는 명실상부의 증후을 편종입니다. 증후을묘 전시구에서 65점의 증후을 편종이 벽을 따라 전시되었는데 기세가 아주 드높습니다. 1978년에 출토된 이 국보는 청동으로 축조되었고 3계층 8개 조로 선반에 놓여졌는데 총 무게는 2567kg에 달합니다. 증후을 편종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한 개 종 두 가지 음의 성학 기적입니다. 즉 종을 정면에서 칠 때랑 측면에서 칠 때의 음이 다릅니다. 음은 다르지만 음률이 극히 정밀하고 음역대는 5개 반의 옥타브를 넘나들 수 있어 현대 피아노에 멋지 않습니다. 종에는 377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고대 앙리 지식과 음계 명칭, 연주 기교를 상세하게 기재해 중국 고대 음악을 연구하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종과 함께 출토한 악기는 이 밖에 124점이 더 있어 편종과 함께 완성한 고대 궁정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시구 옆 뇌고돈 2호묘에서 출토한 36점의 자매종은 증후을 편종과 음률이 서로 보완되어 고증국 례양 문화의 성숙함을 한층 더 입증했습니다. 출토된 이래 증후을 편종은 단 4번밖에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시험 연주를 하여 천년 넘은 꿈속에서 종을 깨웠습니다. 1984년 세종국 창건 35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편종으로 북경 중남해에서 동방홍을 연주했고 1997년 향항 귀환 시 편종은 음악으로 헐레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에서 편종 복제품으로 연주한 악곡은 전세계에 중국 고대 례악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수두시 박물관에서 관중들은 원본 연주를 거의 듣지 못하지만 매일 진행되는 편종 악무 공연으로 그 매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편종 외에 박물관의 기타 전시품들도 독보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국 비밀 전시청에는 수면 무늬정이 위엄있게 자리를 지키고 문봉탑 묘지에서 출토한 대형 융종은 무게와 무늬의 정밀도가 증후을 편종에 못지않습니다. 우뚝 솟은 한동 전시구에는 주천자를 대신하여 천하를 정복하던 증후의 숭고한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남공괴, 룡무늬 동물 등 문물들이 가득하고 고대인들의 생활지혜를 엿볼 수 있는 각종 고대 식기들도 즐비합니다. 당면 박물관의 편종 악무 공연은 방문자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가야 할 필수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고대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진들은 편종, 편경으로 초상, 유란 등 고대 악곡들을 연주해 관중들에게 2400년 전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수주의 례악 유전자는 이미 도시의 혈맥 속에 융합되었습니다. 해마다 염제 축제가 되면 편종 악곡은 조상 숭배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차로 되었고 길거리의 편종 조각, 문화창의 제품 가게의 편종 책꽂이, 아이스크림 등으로 천년의 문명은 활기찬 일상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물관의 청동기부터 도시 속의 문화 전승까지 수수시 박물관은 문물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염제, 증후, 편종 문화의 축소판으로 자리매김해 허북북부에 전하는 천년의 례악은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수수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의 향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목발을 짚고 20년간 왕진한 마을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올해 41세인 윤전파는 호북 황석 양신현 왕룡진의 마을의사입니다. 10개월 될 때 소아마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그는 하반신 장애를 입고 목발로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윤전파는 끈기 있게 의사로 되었고 20년 내 줄곧 호숫가 심산 속에서 조민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왕룡진은 저수지 지역에 위치해서 많은 곳은 수로를 거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동이 불편하지만 오를 때부터 호숫가에서 자란 윤전파는 배를 능숙하게 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호숫가에 도착한 후 걸어야 할 산길입니다. 그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발을 망가뜨렸습니다. 2021년 윤전파는 곡종촌 보건실에서 지내는 보건원으로 전근했습니다. 그러나

0: 늘 마을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는 량족을 오가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진보건원에서 진료를 보고 저녁 퇴근 후 마을로 돌아가 9시까지 보건실을 지키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는 약상자를 메고 20년 걸어온 왕진길에 오릅니다. 윤전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저의 걸음걸이는 늦지만 종례로 환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사 생애는 왕진길처럼 한보 한보가 어렵지만 더없이 실속 있었습니다. 윤전파의 아버지는 집에서 그를 평생 보살피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윤전파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공부는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9월 그는 양신현 보건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서 공부를 악착같이 했습니다. 졸업한 후 실습평원은 윤전파를 남기고 싶어 했지만 그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마을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해가 이를 보는 초민이 있으면 항상 감기약과 소염제를 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고 작은 병은 버티고 큰 병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버티지 못하면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치료에서 손해를 봤던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손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전파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를 낳고 키워준 곳으로 돌아와 유일한 마을 의사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조민들은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젊은 의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 의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맨발 의사는 경험을 주로 하고 저는 학교에서 배우고 병원에서 실습하여 현대의학 관념에 더 부합됩니다. 예를 들면 발열하고 기침이 심한 환자가 있으면 저는 영상을 찍고 피를 뽑는 것을 제안하지만 조민들은 제가 병인을 찾지 못한다고 말하며 의술이 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복귀한 1년 후 윤전파는 폐암에 걸린 신생아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매일 두 번 배를 저어 신생아에게 수액을 마쳤고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아이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윤전파를 찾는 환자가 많아졌고 새로운 진료 리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전파는 호숫가 심산 속에서 초민들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출동하는 가정의사로 되었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믿을 수 있는 응급구조사로 되었습니다. 현재 진료회의 윤전파는 또 왕영진의 만성병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치료부터 예방까지 그는 수천 개 건강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집의 로인이 혈압이 높은지 어느 집의 약이 다 떨어졌는지 그는 손금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100세 로인이 2명 있는데 모두 고혈압 등 기저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 사용 덕분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80, 90세 로인도 아주 많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덕분도 있겠지만 의료면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내 윤전파는 목발을 짚고 고향의 모든 구석을 다니면서 초민들이 가장 믿는 의사로 되었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내성적입니다. 겨울에 왕진하러 가면 초민들은 난로 불을 크게 피워 따뜻하게 해주고 전에게 불을 켜고 저를 호숫가까지 배웅합니다. 집에 과일이 익으면 저에게 주며 맛보게 합니다. 많은 초민들은 출행이 어렵고 외지에 가서 병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 하는 겁니다. 이는 저의 리상이자 줄곧 고향을 지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20년 내 20여 개 달아 빠진 목발은 심산 의료의 마지막 1km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도시에서의 기회를 포기하고 고향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윤전파의 선택과 지킴은 바로 의사의 초심입니다. 경리를 드립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의 느티나무.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청나라 서화가 문학가 정판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정판교의 자는 구교, 호는 판교이다. 고향은 강소송 홍화이다. 정판교는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부친한테서 글을 배웠다. 그는 6살에는 사소오경을 속달할 정도로 총명했다. 20살에 정판교는 육종문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예를 배웠다. 그 후부터 정판교는 시, 그림, 서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 1736년 정판교는 진사가 돼서 경성에 머무는 기간 신목격들과 널리 사귀면서 시야를 넓혔다. 1741년 그는 산동 범현의 칠품현룡으로 발령받았다. 현룡으로 있는 기간 정판교는 늘 백성들의 생활 상황을 돌아보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어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의 애들을 받았다. 권룡 31년 정판교는 요현 현룡으로 발령받았다가 부호들의 모함으로 파직을 당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판교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요생을 보냈다. 시, 소예, 그림 창작에서 뛰어난 재질을 보인 정판교는 특색 있는 문인으로서 금농, 황신 등과 더불어 양조 팔계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항해의 전해의 구조를 그대로 도입해서 독자적인 서풍을 확립했으며 그림 창작에 있어서 묵죽화에 뛰어났다. 그의 시풍은 남송의 용유에 가까웠다. 저서로 판교 전집이 있다. 그의 작품 중 난득호 도경이 있는데 후세에 와서 이 조서는 정판교의 초세 철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호도란 바보라는 뜻으로 통하니 난득호도는 바보인 척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이 말은 혼란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 화를 당할 것이기에 자신의 재주를 될수록 감추고 그저 바보인 척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판교의 초시 철학을 보여준 이 조서에는 지혜로우나 오수룩한 척하고 귀교가 뛰어나나 서툰 척하고 강하나 부드러운 척하고 고도나 효진 척하며 이밖에도 사소한 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화목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인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계들을 만한 인생사리 지혜가 고전의 사리와 더불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정판교는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중국 문학사와 미술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수록했다.
0: 네, 끝곡으로 친구야 반갑다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가버리고 말았어. 아유린 놈들을 본채길래 악습발인 불구 뒤를 아발치 조차 암울을 해. 암흑기름든 새도다 아유를 잡을렁인 자기 털힛 아탓 놀게 여우구이네

이번 월웅궁 두루 해시마 아따 발볼 들리기나 월이네 비네 하랑귀야스 난겸샤헷 우들버리 누든다 넬무스테 잡은 서인 들위리 진 수중 황비 특디에 될들 얼만 월궁에 가지를 깍차갈 흡듯 우등 가든 벌 칠흑 장준할 세월아 울부리가 제시와 알아 이돈 이득은 신근 허래갈 우뜨르 한 기운으로 라 내 헤르 잡을 테